그렇게 그 조언한 다음 후기의 욕적으로 다양한 게수 사초 태도에 그 조언한 다음 배웠던 그대 모습이 기초리가 바뀌나 눈을 알아줘 그대가 보이네요 그리고 하늘이나 그대가 나요 함께 빌어 그대가 찾고 있다면 저 빛이 그쪽을 바라봐줄래요 우리 다시 만날지 이룰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면 좋은데 잠시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어둠도 우리 저로 그려 제가요 새롭게 찾아 조언한 다음 계속해 그대 모습이